0: PEFM, your bridge to the world. PE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Want to be a friend of BFM 부산영어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0: specific.
1: Yes.
0: 왜냐하면 이게
1: I understand
0: 좌회전을
1: that.
0: 네 개의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는데 one of them goes like 대연, the other one goes somewhere, and one of them, the third one from the left, goes up to 동서고가로. 그러니까 그거를 잘 세서 가셔야 돼요. 제 출근길입니다.
1: 네, 제가 헤일리가 운전하는 차를 타본 적이 있거든요. Uh-huh. She's driven me before, and I noticed that you do like talk a lot while you're driving. 근데 그게 뭔가 생각 정리를 하면서 운전하는 게 느껴져요. 네, so I get that. Yeah.
0: Yes, yes.
1: What is that? 부산향대교에 굉장히 좀 위험한
0: 그렇죠,
1: 위험하게 느껴지는
0: 360도 돌아가는 yeah. 램프가 있죠.
1: 거기 또 좀 두려워하는 분들도 꽤 계시죠.
0: If you're afraid of heights, yeah. definitely there's like a really viral video. 뭔가 누가 거기서 내려서 저 운전 못 하겠어요라는
1: yes.
0: 분도 계시는데.
1: Yeah.
0: 네, 조금 부산이 사실 저 in my personal opinion, yeah. absolutely personal opinion, I think the drivers are fine. 운전자들은 괜찮은데 도로가 뭔가 운전을 어렵게
1: 맞아요.
0: 한다.
1: And it's so hilly,
0: yes.
1: so many hills. Yes. So yeah, it's not us people.
0: We promise. We're nice.
1: It's the roads.
0: But then anywhere you go, yeah. you have these reckless drivers.
1: 맞아요. Reckless라는 표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Reckless driving by cars and motorcycles has been reported along the 이기대 Coastal Road. 네, 이기대 해안도로에서 승용차 오토바이의 난폭 운전이 신고되고 있습니다. Reckless. 무모한, mm-hmm. 또 좀 앞뒤 안 가리는 그런 뜻이죠. Mm. Yeah. When I think of the word reckless, 뭔가, wow, I think of like a reckless detective. Mm-hmm. 뭔가 Ooh. 형사 영화에서 막 물불 안 가리는 그런 약간 마동석
0: uh-huh.
1: 배우가 연기한 그 그런 캐릭터들이.
0: 도시에서, like they go rogue.
1: Yes.
0: 뭔가 룰을 따르지 않는. 근데 또 재밌는 게 이 wreck, R-E-C-K죠. 이 wreck이라는 단어를 혼자 쓰진 않아요.
1: 그죠.
0: We don't say like, oh, you're so wreckful. Like you say you're careful.
1: 발음이 똑같은 W-R-E-C-K는 mm-hmm. 있죠.
0: 자, 이 콩글리시로 레카라고 하는데요. W-R-E-C-K, tow truck, wreck.
1: Yes.
0: You like wreck something,
1: yeah.
0: you crash into 사고가 나거나 부서지다는 wreck with a W.
1: Yeah.
0: But here, no W, just an R.
1: Yeah. So reckless doesn't necessarily mean that you're brave. It's a little different from being brave.
0: 무모한.
1: Right? 무모한 거죠. Mm. So we could say, oh, that was a reckless move.
0: Mm.
1: 아, 그건 좀 무모한 행동이었어요.
0: That's not a compliment.
1: Yeah. 또 최근에 뉴스에서 you heard about the daredevil couple.
0: Oh, the Empire State Building couple?
1: Yes. Mm-hmm. And they were hit with reckless endangerment charges.
0: Mm.
1: 네, 그 Empire State Building 꼭대기에서 프로포즈한 커플이 약간 이 혐의가 뭐 무모한 위험 행위 이렇게 직역이 되기는 하는데
0: 맞습니다.
1: 좀 타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 혐의로 기소가 됐다고 합니다.
0: So reckless endangerment.
1: Yeah.
0: Reckless 무모한 행동으로 endanger 본인이나 타인을 위험에 빠지게 한다.
1: Let's take a look at some similar expressions to reckless. Careless. Yeah, I mean it's 조금 느낌이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Careless는 care 하면 뭔가를 굉장히 조심한다는 뜻이잖아요.
0: Careful.
1: Yeah. 근데 careless는 부주의한, 좀 조심하지 않는 이라는 뜻이고요.
0: Mm-hmm. Careless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에요.
1: Yeah.
0: Like, oh, I'm like really careless with my phone. Like,
1: 그렇습니다.
0: oh, it has cracks and scratches mm-hmm. everywhere.
1: Yeah. Risky.
0: Oh.
1: 좀 위험 부담이 있을 때 risky라고 하기도
0: mm-hmm.
1: 하고요. 이제 reckless는 분명히 이제 좀 앞뒤 안 가리고
0: 맞아요.
1: 좀 무모한.
0: 약간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1: yeah.
0: 그런 요소가 있는 게 reckless 같고요.
1: Yeah. I don't know. Do you sometimes get a little reckless?
0: No, no. I get careless. 저는 사실 약간 아무 생각 없이 약간 내 뇌가 어디 갔지? 그런
1: yeah.
0: 식으로 좀 뭔가 떨어뜨리고 like I forget things.
1: Yeah.
0: But then reckless 약간 그 이 reckless 하면 후폭풍이 따르잖아요.
1: 맞아요.
0: So I don't want to deal with that.
1: I think maybe like 20 years ago
0: we could have been
1: with the help of some alcohol. I think I was doing some reckless things, but not anymore, folks. Not anymore. Yeah.
0: 다음
1: 표현 살펴볼게요. Maneuver. 스펠링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0: M-A-N E-U-V-E-R. 네, 중간에 E-U가 있습니다. Maneuver.
1: So we heard in the news, a passenger car crashed into three vehicles parked on the roadside while performing so-called winding maneuvers. 네, 승용차 한 대가 winding 주행을 하던 중에 이제 갓길에 주차된 차량 세 대를 들이받았죠. Maneuver, 조작하다, 움직이다라는 뜻도 되고요. 뉴스에서는 뭐 이렇게 운전, 군사, 뭐 정치 이런 얘기 나올 때 많이 상황에 사용되는데 또 교묘하게 처리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0: Right, so it's kind of similar to move.
1: Yeah.
0: 이게 동사, 명사 둘 다 되잖아요. 움직이다, 조작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move 그런 특정한 움직임, 행동과 비슷하고 약간 더 뉘앙스가 있는 게 maneuver이죠. So let's dive into the definition.
1: Okay, so when it comes to driving, we can say parking maneuvers, 주차할 때 뭐

0: 주차 동작들, turning maneuver, mm-hmm. right? So, and another example is the car crashed while performing a dangerous maneuver. Mm. 좀 위험한 운전 동작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Mm-hmm. 근데 일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For example, you know, it's hard to maneuver through a crowded market sometimes.
1: Mm. So in this case, yeah. 저희가 운전을 해서 시장을 뚫고 가는 게 아니에요.
0: 아니죠.
1: 걸어가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을 때 요리조리 피해가는 것도 이렇게 복잡한 운전을 하듯이 maneuver, 요리조리 피해가다, 움직이다라는 의미가 되죠.
0: That's right. 또 비유적으로 사용할 때는요, 이 전략적으로 뭔가를 다루다라고 이런 의미로도 쓰여요. So I could say, oh, he maneuvered his way into a better position.
1: He's very cunning. That maneuver이라고 한다면 뭔가 직선으로 훅 승진을 해서 전공법으로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아니고. 약간의 정치적인 그런 게 있었나요? I mean, were there some backroom dealings?
0: Yeah.
1: 이렇게 요리조리, like the winding road.
0: 맞습니다.
1: 요리조리 올라갔다는 뉘앙스가 됩니다.
0: All right, let's keep those in mind and let's listen to the news clip once again.
2: Recently, reckless driving by cars and motorcycles has been reported along the Igide Coastal Road in Namgu District. On the night of the 4th, a passenger car crashed into three vehicles parked on the roadside while performing so-called winding maneuvers, which involve speeding through corners in a 30 km/h speed limit zone. The Busan Namgu Police Station has decided to strengthen patrols and crackdowns while also expanding the installation of CCTV cameras.
0: Now, during the summer here in Busan, we have a lot of events happening, big and small. Now, I hear there's a big international congress happening in Busan that's related to libraries. Mm. So, let's have a listen.
2: The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the world's largest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libraries, will be held at PEXCO for 4 days starting on August 10th. It will be the first time in 20 years that the event has been hosted in Korea. Around 3,000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from more than 150 countries are expected to attend. The Congress will feature academic sessions, exhibitions, and culture events while also showcasing Busan's cultural and tourism. Tourism attractions.
1: 네, 다음 달 10일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관 국제회의인 세계 도서관 정보 대회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행사라고 합니다. 전 세계 150여 개의 나라에서 도서관과 정보 분야 관계자 3천여 명이 부산을 찾을 예정입니다. So we're going to have librarians in the city. 저희 대회 기간 동안에는 학술회의 전시, 문화 행사 등이 함께 열리고요. 부산의 문화와 관광 자원도 소개된다고 하는데요. 또 이 세계 도서관과 정보 분야 전문가들이 부산에 모이는 만큼 부산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0: Yes. So in English,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So this isn't just a conference about books.
1: It should be.
0: It should be. I mean, I'm sure there that's going to be a
1: I'm
0: part
1: sure,
0: of it.
1: I'm sure.
0: But it's about, you know, libraries, you know, the information access, you know, digital knowledge. So I'm thinking like, you know, if, when you think about libraries, they really serve a big role in communities.
1: Tell me about it. So yeah. As a library fan, huge fan of libraries, 단순히 책만 읽는 곳이 아니라요. It has a lot of great training for especially digital access. Like AI access, the Busan Library has a kiosk training.
0: Yeah.
1: 이제 이 어르신분들에게 키오스크를 알려주는 그런 정보 접근법도 있고요.
0: 그렇죠.
1: They have a lot of great writing classes, talks, lectures. How much time do we have?
0: So many talks.
1: Got a lot
0: I
1: of
0: think
1: stuff.
0: Last week at the Busan Library, singer and writer Lee Jeog had a big book talk as well.
1: I'm so upset because I...
0: Were you trying to get in there?
1: 아유, 정말 로그인도 못했어요. 광탈.
0: Yeah.
1: 그렇게 광탈을 할
0: yeah.
1: 수가 없다.
0: And one of my first memories is I learned how to use the computer at my local
1: yes,
0: library.
1: Yes, because yeah. we were of that era where we may not have had internet. 그래서 인터넷이 집에 없었으면
0: 맞아요.
1: 도서관에 가서 프로젝트도 하고 그랬거든요.
0: Yes. All right, let's dig into some expressions. 첫 번째 표현입니다. Attraction. The Congress will also showcase Busan's cultural and tourism attractions. 네, 이번 회의는 부산의 문화와 관광 매력들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The attraction. 일단 매력이라는 뜻이 확실히 있지만 이 여행이나 관광 얘기를 할 때는 뭐 관광 명소, 볼거리 이런 뜻이 되죠. Yeah, so for example, Gwanghwalli Beach is one of Busan's most popular attractions.
1: Absolutely is.
0: 네, 광안리 해수욕장 부산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명소 중에 하나죠. And do you want to go for another
1: sure.
0: example?
1: Sure, another example. But then when we do talk about room, like something that you're attracted to, the attraction

0: attraction of living in Busan is the ocean. 많은 사람들에게 부산에 살고 있는 매력은 바다입니다. 그래서 뭔가 끌리는 것, 끌리는 것을 attraction이라고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동사로 쓰이면 보통 I'm attracted to something.

0: yeah.
1: 내가 뭔가 끌림이 있었다.
0: Or sometimes, oh, I didn't feel the attraction.
1: I'm not really attracted to those type of people. 이렇게 별로 안 끌린다.
0: Alright. 네, 다음 표현은요. 이 그 다 간단한 표현들인데 도서관에서 사용하기 좋은 표현들 몇 개 가져와 봤어요. 일단 저 책을 빌리러 갈 겁니다. How would you say that, Hayley?
1: So I'm gonna go check out a book. 자, check out이라는 표현이 I'm gonna go out. Okay, how about this? I'm gonna check out this book. I'm gonna check out some books.
0: Yeah.
1: 약간의 자 check out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빌리다. 빌리다라는 표현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또 check something out. 뭔가 뭐가 있는지 한번 쓱 둘러본다. Yeah. 확인해본다. I'm gonna check out some new releases. 신간이 나왔다는데, 신작들이 나왔다는데 그걸 좀 보려고. 혹은 I'm gonna check out some new releases. 이 신간을 빌릴 거야. 그래서 뉘앙스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0: That's true. And of course, at a library, we have librarians. 사서 선생님들을 이렇게 부르죠.
1: 맞죠.
0: And how about this word, bibliography?
1: Oh, that just gave me like, you know, English class.
0: Right?
1: Yeah, chills.
0: For me too. 이 참고 문헌 목록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그 학교에서 뭐 논문이나 리포트, 발표 자료 만들 때 이 참고한 내용들, 논문이나 기사를 이제 마지막에 정리해 놓는 리스트.
1: You know, the Chicago, APA, MLA.
0: Yeah. Oh my, so usually the teachers might say, oh, please include a bibliography at the end of your essay. Mm-hmm. 네, 이런 얘기 학창시절에 많이 들었습니다. Do we have time for one more expression?
1: Yeah.
0: All right, some book-related idioms. Now, if I say I do everything by the book. 무슨 뜻일까요?
1: FM.
0: Yes.
1: Field manual. FM field manual. 이것도 약간 콩글리시예요. By the book. 그 매뉴얼이 the book인 거예요. 나는
0: 맞아요.
1: By the book. 매뉴얼 따라서 원칙적으로 규칙대로 정석이다.
0: 네. According to the rules. 맞습니다. So I don't know. I don't really do everything by the book. Do you? You do, yeah. It's good, yeah. But I would say we are both an open book.
1: Absolutely. 자, 오픈북 시험들이 있잖아요. 딱 펼치면 다 보여요.
0: 보이는 겁니다.
1: 투명합니다.
0: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픈북이라고 하면 이제 좀 속이 훤히 보이는 사람, 숨기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I think a lot of radio people are open
1: SNS에
0: books.
1: SNS에 AMA. Ask me anything. 무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 Yeah.
1: AMA 하잖아요. That means, hey, I'm going to be an open book.
0: Yes.
1: 자, 여러분. AMA, ask me anything.
0: Definitely. All right, before we move on, let's listen to the news clip one more time.
2: The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the world's largest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libraries, will be held at PEXCO for 4 days starting on August 10th. It will be the first time in 20 years that the event has been hosted in Korea. Around 3,000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from more than 150 countries are expected to attend. The Congress will feature academic sessions, exhibitions, and culture events while also showcasing Busan's cultural and tourism attractions.
1: All right, welcome back, everybody. So this is coming to an end of our news recap segment, but we are going to review what we learned. So first, we talked about this term, reckless. 무모하거나 앞뒤 안 가리는 위험을 생각하지 않는이었습니다.
0: 네, 그리고 무언가를 조작하다, 움직이다, 혹은 교묘하게 좀 처리하다 할 때는요, maneuver라는 표현 살펴봤고요.
1: 네, 표현 attraction, 명사형으로는요, 뭔가 이끌리게 하는 매력 혹은 그 이끌리게 가는 장소를 뜻했습니다.
0: 네, 그리고 뭐를 FM, 원칙대로, 정석대로 하는 것은 by the book이라 하고요. 그리고 좀 속이 훤히 다 보이는, 숨기는 게 없는 사람은 open book, an open book이라고 합니다.
1: Absolutely. So hopefully this was like an open book for all of you.
0: Yes.
1: To learn some expressions. Hey, thank you so much for bringing these in. I do hope you feel better.
0: Oh, I will. Thank you so much.
1: All right,
0: let's go out with this one. Here's Honey by Johnny Balick.
1: Okay, thanks everyone. Bye.
0: Bye.

0: 언급된 이 캘리포니아, 베네수엘라, 일본의 연달은 지진들이 특이하기는 하지만 전무한 일은 아니다라고 하네요. 그 이유는 평균적으로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3일에 한 번은 세계 어디에선가는 일어나서 통계적으로 드물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진은 서로를 자극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하나의 지진의 지진파가 더 큰 지진을 불러오는 것을 다이나믹 트리거라는 현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규모 7 이상, 6 이상의 큰 지진에는 조금은 드물다고 하는 전문가의 분석이었습니다. So this case, he said, is not unheard of. 자, 더블 부정이었기 때문에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표현은 unheard of입니다. 즉, 들어본 적이 없다. 전례 없는, 처음으로 일어나는 일. 그렇죠? 그렇다면 not unheard of, 특이하지만 없진 않은.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o for example, a player scoring 10 goals at the World Cup is unheard of. 자, 그렇다면 월드컵에서 한 사람이 골을 10개를 넣는다는 것, 전례 없는 일이다. But maybe 5 goals at a World Cup, not unheard of. 다섯 골 정도는 not unheard of. 특이하지만 없진 않다. And then second term, well, the scientific term, seismic. S-E-I-S-M-I-C. 문자 그대로 지진의라는 형용사인데요. So seismic waves, 지진파죠. 하지만 이 지진들이 땅을 흔드는 것처럼 엄청난, 뭔가 집안이 흔들 정도의 어마어마한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과학적으로는요, the seismic activities are common along the Pacific Rim, 이 태평양 림 주변으로 지진 활동들이 흔하다. But we can say this news brought a seismic reaction. 이 뉴스는 어마어마한 리액션을 불러일으켰다. So ground shaking, maybe even ground shattering, seismic의 동의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과학적인 의미지만 SNS에 이 Global Chain Reaction, 지진의 연쇄 반응이라는 설이 돌고 있는데 사실인지 들어보겠습니다.
1: Yeah, it is always tempting to try to see such a connection. In this case, you know, these were earthquakes in highly populated, densely populated countries. And as I mentioned earlier, right, we have done science on this kind of global clustering and triggering, and we found that it's actually really rare. So we did a retrospective study of all magnitude 7 or larger earthquakes over the course of a few decades, and we're able to find only two that very likely had triggered other large events elsewhere in the world. One of which was the 2012 earthquake in the Indian Ocean. That was a magnitude 8.6. And it triggered three magnitude 6 and larger earthquakes within just a few days.
0: 네, SNS에서 보는 뉴스들 항상 주의하면서 약간은 의심을 하고 봐야 된다가 또 증명되죠. 전문가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런 연결고리를 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과학적으로도 이런 클러스터, 밀집 현상이 보이고 또 지난 몇십 년간 규모 7 이상의 지진을 관찰한 결과 이 지진들이 서로를 자극하거나 유발한 현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2012년에 인도양에서 있었던 규모 8.6 지진 며칠 이후에 다른 규모 6 이상의 큰 지진들을 유발했지만 이번 사건도 그렇다 당장 단정적으로는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So now we're going to turn to our terms. Tempting, T-E-M-P-T-I-N-G. 자, temptation, 유혹적인, 하지만 솔직하거나 구미가 당기는, 데일리하게 일상에서도 많이 쓸 수 있는데요. So the professor said it's tempting to see such pattern. 사람들은 이런 패턴을 보고 싶어 한다라고 의역 가능하죠. For me, it's so tempting to eat an entire cake. 저는 이 케이크 하나 다 먹을 수도 있겠는데, 다 먹고 싶은데 라고 얘기할 때 그런 유혹을 느낀다. 그게 솔깃하다. It's tempting to do something. And the final word for this story is trigger. 네, 트리거라는 단어, 뭔가 기사의 트리거 워닝이라는 그런 표현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실제로는 총의 방아쇠를 얘기합니다. 방아쇠를 당기게 되면 뭔가 큰 리액션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발하거나 촉발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So the earthquakes can trigger each other. 이렇게 지진이 서로를 유발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트라우마나 안 좋은 감정을 상기시키다, 불러일으키다 할 때

0: trigger warning 이런 warning을 쓸 수 있겠죠. So again, our condolences to the ongoing now recovery efforts in Venezuela. Hopefully, this will not trigger further earthquakes. All right, let's move on and come back to South Korea. 네, top 5에서 얘기한 대로 지금 중부 지방은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장마가 있었죠. 또 이 남부와 영남 지역은 굉장히 더웠는데요. 자, 이렇게 더운 여름, 여러분 운동 어떻게 하시나요? 자, 저도 우리 PD님도 러너라고 볼 수 있죠. 요즘 러닝 붐에 장마철 우중런, 새벽 런, 밤 러닝까지 다양하게 태양을 피하는 방법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에 운동해야 할지 스포츠 물리치료사 김민주 전문가와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자, 나는 건강하니까, 절 나름대로 젊으니까 땀을 별로 안 흘리니까 여름에 나가서 뛰어도 되지 않을까, 저예요, 저. 그게 제 생각인데요. 더위에 밖에서 운동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 들어보시죠.
1: Two factors I want to touch here. One is heat acclimation training. So before exercising in very uncomfortable hot temperature, you want to your body to be tolerated in high heat. So there's a few ways to do it. One way is simply wear more layers than you actually need to stimulate a hot temperature or environment without pushing yourself into heat illness. So even though, for example, it is not really hot today in Busan, right? However, doing your workout with extra layers of clothing outside helps prepare your body to get better at hotter days ahead. Also, there's another way to do it. Indoor training with fewer fans or no air conditioning, it sounds terrible, I know. However, this uncomfortable feeling just can be adapted over time. So what you're really trying to do here is exposing your body to the heat and the mild, not extreme, but mild dehydration so that your body learns to function with lower blood volume under thermal stress.
0: 네, 이 여름 러닝, 여름 운동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열 적응 트레이닝을 하면서 준비를 할 수 있다. 즉, 지금은 너무 덥지만 그 전부터 약간 늦은 봄, 이른 여름부터 서서히 몸이 더운 온도에서 운동하는 거에 익숙해지게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즉, layers, 뭔가 위에 바람막이나 약간은 긴 바지, 옷을 더 껴입거나 혹은 And she said it sounds terrible. 자, 실내 운동에서 헬스장에서 에어컨 없이 운동하기. 정말 테러블하죠. 하지만 이 약간의 불편한 느낌과 가벼운, 안전한 정도의 수분 부족에 몸을 적응시키는 게 일단 우리가 여름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네요. So maybe not right now, but maybe next year. Acclimatize. 자, 단어 자체에 climate이 딱 들어가 있죠. 이런 기후 혹은 새로운 기후나 장소에 적응하거나 익숙해지다. So adjust, get used to의 과학적인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죠. So this is called heat acclimatizing training. 열 적응 training이죠. Or you can say, you know, it takes me a while to re-acclimatize to the time zone after training, after traveling rather. 여행하고 온 다음에는 이 시차에 적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일상적으로는 get used to가 조금 더 많이 쓰이죠. But then this term, mild, M-I-L-D, 온화하거나 가벼운. 굉장히 또 많은 쓰임이 있는데요. We can say mild discomfort, 약간 불편한 것에 몸이 적응하게 한다. 또 맛에서요, mild spicy, 즉 덜 매운 맛이 되겠고요. Mild manner, 뭔가 매너리즘이 행동이 온화한, 그래서 굉장히 젠틀하거나 나이스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름에 가장 중요한 건 수분 섭취가 되겠죠. 그러면 물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진짜 2리터 다 마셔야 하나요? 들어보겠습니다.
1: During the workout, when the temperature is below 24 degrees, mm-hmm. we need 8 milliliters per kilogram. So for example, if I am 50 kilogram person, then I need 400 milliliters. However, if it is above 27 degrees, mm-hmm. we need more water, which is 10 milliliters per kilogram. So for 50 kilogram person, I need 500 milliliters for the same amount of exercise, for example. Plain water alone isn't enough. So it's kind of like, it's very confusing because

0: About 95% of fluid absorption happens in our small intestine, and then it relies on carbohydrate and sodium. So like for the proper hydration, you need some kind of drink with sodium, potassium, or glucose, or a little bit of sugar so that we can be hydrated enough.
1: Oh.
0: And then lastly, after workout, rehydration is also important. When we are thirsty, we used to just like drink quite a lot at once. However, it is better to rehydrate slowly over 2 and 3 hours so that the body contains the water, not the flushing out to the toilet.
2: 자, 마이크 내려가 있는 동안 우리 PD님이 3리터는 마셔야 한다. 하지만 키가 꽤 크신 그와 꽤 안 크신 저의 물에 필요한 양은 굉장히 다르죠. 자, 사람마다 다르다가 전문가의 진단이었습니다. 딱 정리해드릴게요. 24도 이하에서는 몸무게 1kg당 8ml, 즉 50kg인 사람은 times 8, 400ml의 물을 운동 도중에 마셔야 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더워진다? 지금처럼 27도 이상은 킬로당 몸무게 1kg당 10ml로 는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운동을 한다면 생수 한 병은 마셔줘야 한다라는 게 진단입니다. 50kg 기준이에요. 몸무게가 더 나간다면 더 마셔야겠죠. 하지만 또 그냥 생수, 맹물, plain water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우리가 땀을 빼고 그러면서 몸에서 나트륨, 포도당, 탄수화물이 이 수분 섭취를 돕기 때문에 나트륨, 소듐, we learned that last week. 소듐뿐만이 아니라 포타슘, 또 약간의 당분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운동 후에 정말 하고 싶은 거, 생수 한 병 차가운 물 딱 따서 꿀꺽꿀꺽 다 마시고 싶지만 이 한 병을 한꺼번에 다 마시면 그냥 바로 화장실에 간다고 하네요. 두세 시간 동안 꾸준히 천천히 수분 섭취를 하는 게 중요하고 훨씬 더 나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Okay, so get that for your every kilo that you have times 10 milliliters. 네, plain water 들어봤는데요. Plain, 명확하거나 분명한 혹은 소박하거나 무늬가 없는. So in flavor, 그러니까 맛을 얘기할 때 plain yogurt, 무가당이거나 아무 맛 없는 첨가되지 않은 plain water, 뭔가 들어가지 않은 그냥 생수란 뜻이죠. Plain clothes, plain clothes라는 말은요, 뭔가 옷을 굉장히 소박하게 입는다라는 뜻도 있지만, for the police in like CI in you know investigations, plain clothes police officers 평상복을 입고 지금 유니폼을 입지 않은 그런 경찰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Can I just get a plain piece of paper? 그냥 A4 용지, 컴퓨터 용지 줄 그어서 있지 않은 종이도 plain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And finally, pilot. 네, 비행기의 파일럿, 조종사, 조종하다, 그들이 하는 게 안내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시험이나 시범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So the expert said sodium is the pilot, glucose co-pilot. 수분 섭취에서 소듐, 나트륨이 파일럿, 주요 안내를 해주고요. 길을 찾아주고요. Glucose is the co-pilot. 글루코스는 포도당은 이 조종사, 부조종사처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죠. And for the first episode of a program, we say a pilot program. 네, 이렇게 다양한 뜻이 있었습니다. 네, 운동은 당연히 해야죠. 해야 하지만 최대한 시원하게 수분 섭취하면서 안전하게 운동하는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So with that, maybe this is what I'll do. I'll run far away. This is Far Away by Isha.

0: FM 부산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6: 우리가 부산입니다.
3: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more Rinks of the World. BEFM, Busan Yobanza.
1: S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와나 비 어 프렌드 오브 BFM 부산영어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0: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FM 부산 영어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Welcome to Busan.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방송.

0: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1: 5:00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7: 여러분은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8: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6:00.

0: stereo.
1: 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2: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제3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Welcome to Busan.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제3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7: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8: 올라, I am Rafael Salardi, a Peruvian living in Busan for 20 years now. After living in Peru, I fell in love with Korean culture, so I decided to move to Busan. I like feeling the warm sunrise at the beaches in Busan on sunny days. A cup of coffee while looking at the sea in the coffee city Busan reminds me of the Andes Mountains, a famous coffee producer in Peru. The reason why I like Busan more than anything else is the people. Even though I was not good at Korean, everyone treated me with kindness and friendliness. I really appreciate those who are so nice to me. I want to live happily ever after in Busan for a long, long time. Gracias, Busan. Global City Busan, we are all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o Bansong.
9: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 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10: The time is now 8 o'clock.
1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12: 'Have you ever gone somewhere you weren't supposed to go? Oh no. The story Goldilocks and the Three Bears is about a girl who did just that. There are many rules in the world. Some rules you can see, and some rules you cannot see. Even these hidden rules are important. When everyone follows the rules, even the small ones, the world becomes a happier and more fun place to live. Hello, everyone out there. My name is Andrew Murphy. This is the BEFM Kids Club, and let's get started. We're going to get things started today with Pink Power by Tanmanrupi Triple S.

0: world. BEFM, Busan, Yongho Bangseo.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0: world. BEFM, Busan 영어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0: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 The Zero Waste Rangers.
2: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3: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1: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3: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1: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3: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1: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3: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1: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3: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1: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3: Refuse, reduce.
1: Reuse, recycle.
3: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0: 할 수 있는지 회화를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회화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모, 이 망고 1kg에 얼마예요?
1: 네, 망고 아주 달아요. 1kg에 4만 동기예요.
0: 네. 2kg 주실 수 있으실까요? 바로 먹을 수 있게 익은 걸로 골라주세요.
1: 네, 알았어요. 제일 맛있는 걸로 골라줄게요.
0: 네, 이게 첫 번째 회화였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는 크게 흥정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완전 일반적으로 가서 가격을 물어보고 바로 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마트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을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레나, 이번 회화를 통해서 하나씩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A가 이모, 이 망고 1kg에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꼬이, 스와이나이 바니우 딘 못 기바이 라고 했습니다. 이모, 꼬이, 스와이나이, 그쵸? 이 망고, 스와이가 망고잖아요. 그리고 이것 할 때는 나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바니우딘 얼마예요? 그쵸? 가격이 얼마예요? 못기바이 그쵸? 못기 끼 할 때가 이제 킬로그램 킬로그램 할 때 그 끼거든요. 그래서 1kg에 얼마예요? 못기바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B가 뭐라고 했냐면 망고 아주 달아요. 1kg에 4만 동입니다 라고 했어요. 스와이 ngọt lắm ạ 그쵸? 몸을 못기 토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스와이 그죠? 망고, ngọt lắm 이게 달다가 ngọt입니다. 그리고 lắm은 이제 매우, 아주 이런 뜻을 쓰고 있어요. 몸무잉한 못기 토이 그죠? 1kg에 4만 동 합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4만 동 했어요라기보다는 몸무잉한 못기 토이 이게 뒤에 토이가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 4만 동밖에 안 해요. 라는 의미를 조금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싸다 라는 걸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A가 그러면 2kg 주세요. 바로 먹을 수 있게 익은 걸로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라이 하기네 그렇죠? 2kg 주세요. 저도이 라이 하기 라이 가져가다 그렇죠? 룹도이 과 진 안루냐 그렇죠? 바로 먹을 수 있게 익은 걸로 골라주세요 라고 했어요. 르가 뭐냐면 고르다예요. 그렇죠? 쩐도 되지만 르 이게 고르다란 뜻입니다. 줍도 도와주세요. 과진 안루냐 여기서 과가 뭐냐면 이제 과일 뭐라고 해야 되죠? 뭐 수박 뭐 한 개라고도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과라는 게 이제 단위를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한 개 두 개 그리고 뭐 계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알 두 알 이런 식으로 과일 쓸 때는 과라고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찐은 뭐냐면 익다. 그렇죠. 익은. 그래서 과찐 익은 걸로 익은 과일로 골라주세요. 바로 먹을 수 있게. 안루언예입니다. 넘어가서 알겠어요. 제일 맛있는 걸로 골라줄게요. 르그로이 아니면 뭐 오케이. 레고 쩐쩌 메이 꽝언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알겠습니다. 르그로이 레고 쩐 레고 이게 뭐냐면 대신 해주겠다. 내가 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레고 전 저 메이 꽝언엿 그쵸? 전 저 이게 대신 골라주다. 방금 이제 얘기했잖아요. 르도 되고 전도 되고 이런 식으로 골라서 쓸 수 있고 메이 꽝언엿 그쵸? 언엿 제일 맛있는 걸로 골라줄게요 라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회화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두 번째 회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해서 얼마인가요?
1: 네 2kg니까 8만 동이에요.
0: 조금 비싼데 7만 동으로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1: 그래요? 알았어요. 단골하라고 조금 깎아줄게요.
0: 네. 이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흥정 이 단계가 조금 들어온 건데 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A가 전부 해서 얼마인가요?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땀껌고 또 헤드바뉴 디엔바이고 라고 했습니다. 전부에서 얼마인가요? 라고 했는데 땀껌 이게 전부거든요. 꼬또이 제 거 전부 제가 고른 거 전부해서 헤드바뉴 디엔바이야 헤드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헤드이 없어지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선 땀껌 헤드 전부 통틀어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바뉴 디엔바이고 전부에서 얼마인가요? 바뉴 디엔 얼마인가요? 그 B가 2kg니까 8만 동이에요. 하이기 라 땀잉 안 덤냐? 라고 했습니다. 하이기 2kg니까 하이기 라 2kg니까 땀잉 안 덤냐? 그렇죠. 팔만동입니다.

0: 물건 참 좋네. 너무 좋은데 딱 내 건데 했다가 가격 보니까 좀 아쉬운데 사장님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바로 살 건데.
1: 그래요?
0: 좀 깎아 주시더라고요.
1: 와.
0: 저만의 방법. 팬죽.

0: FM 부산 영어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0 Waste Rangers.
3: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4: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2: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4: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2: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4: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2: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4: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2: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0: FM 부산 영어 방송.
1: We are the Zero Waste Rangers.
2: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3: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1: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3: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1: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3: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1: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3: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1: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3: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1: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3: Refuse, reduce.
1: Reuse, recycle.
3: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4: Still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5: 3:00 o'clock.

0: Japan,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스톡 인 트래픽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7: Hi, I'm Roberto Fernandez from Mallorca, Spain. I have been living here in Busan for more than 5 years with my Korean wife and twin boys. Back in 2020, I was invited to a game by a friend of mine. Since in Spain, football is the most beloved sport, baseball really drew my attention. In Sajic Baseball Stadium, everyone was singing the chants loudly, and that space was filled with the vibes of Busan. Everyone could truly become one body and one mind, sharing all the feelings of joy and sorrow. When I first visited here in Busan, I didn't have a family. But now, I have the whole Giants family as well as my own family. Once Busan Galmegi, you are forever Busan Galmegi.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방송.

0: to you.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3: 와나 비 어 프렌드 오브 BFM 부산 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Man, I haven't got a
4: chance. I call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8:00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Everyone, I'm Catherine from Morning Wave in Busan. Do you turn into a hideous monster every time you're behind the wheel? Feeling a little guilty? Well, Busan drivers ranked the lowest in a national survey for driving behavior. But if we practice good driving etiquette, we can all become gentler beings. Here are two things to keep in mind. First up, when you're changing lanes, make sure to use your blinker. And second, although I do love getting text messages from all of you, don't text and drive. That's a no-no. Good driving etiquette equals safety for all.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Morning Wave in Busan on BEFM. Oh, by the way, tune in to Morning Wave in Busan to get real-time traffic updates. You know your morning commute's better with me, Kat.
7: summer is expected to be hotter than in previous years, so please take extra caution when spending time outdoors. To help prevent heat-related illness, check weather updates regularly and avoid outdoor activities during periods of extreme heat. If outdoor work or activities are unavoidable, please wear a hat or use a parasol, take regular breaks in the shade, and drink plenty of water. We also encourage everyone to look out for neighbors and family members who may be living alone. This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8: 김밥가게 박 사장님도, 문구점 김 사장님도, 우리 부산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 우리 동네